0: 우사야, 우사, 네 나이자가 이향도 선체생후의 호흥환을 거사이 跟我妹妹都叫三世有命，俺有事噻，顶错不过，哪有第二日你只有大妹子事，为何苦，我为你，你还在里面过招，开吧，开吧，开吧，开吧，开吧。
1: 哎，
2: 哎，啊，那个嘛，人家高兴。